0: FM 트래커 밴. 뮤즈 뮤직 앤 엔터테인먼트. FM 103 메가헤르츠.
1: 여러분, 튜닝 트래커 시원이 FM 트래커 밴 at 103 메가헤르츠.
0: FM 트래커 밴.